이쁜 띠 메뚜안 로안이 군나라 니메아우 아케니까 아크보슨딘 띠 아뽕아 유 어링에 이쁜 띠 메뚜안에 베리 마와띠라 이 뉴프김 요안나라 남반타레 보나레 이수원 니메아우 아케 타보로 오와오 이수원 니메아우 나고 임게로 관능아 바람 가뜩이로 인디 띠 아뽕아 유 나고 이야 간 뺏담 간 미행함 나고 여러럼 암 코라키 간 암 타보기 암 커뮤니티 이쁜 나무 수아게 과 라루아나 코메가 이야기 광원에 베니 구구레 노랑나라 니메아우 아케니까 아크보스 유 베나 코암 가뜩이로 아이 Oringa awayu am tapan katikiro yari timi atuan. Naki kapuwa kiki. Mensi yori yakin naranam pantarapon. Ari suwa ni miawa ake taporo wawa awo suwa ni miawa.